0: 괜찮게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.
1: But we must say.
0: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POW. 당신 측은 여전히 자발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1: Principle of
0: 모든 포로를 송환하는 것이 저희는 국제관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.
1: Is an international practice.
2: I'm sorry. There's no space to negotiate prisoners of war.
0: 다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?
1: Talk about other issues.
2: We can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if you'd like to bring up sensitive issues.
0: 어떤 민감한 문제인가?
1: What sensitive issues?
2: I think you and I both know.
0: 뭐가 무서운 거야?
1: What are you afraid of?
2: I suggest that we adjourn for the day.

0: 조선인민군의 송환 비율관, 중국인민지원군의 송환 비율관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바 우리 두 나라의 관계를 도발하고 있다.
1: 우리 측 의견은 모든 포로 명단을 제공하여 그리고 조선인민군하고 중국인민지원군 모든 포로들을 송환한다.
0: 동시에 더는 무력으로 강압하지 않으므로 전쟁 포로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.
2: I have nothing to say.
3: 为打破谈判僵局，中朝方面建议召开双方参谋会议，讨论整个停战协定草案的文字与翻译问题。但在战俘问题上，由于美方企图扣留战俘意图不变，双方仍在战俘遣返的原则上处于僵持状态。
4: 李队长，前线的战事每天都在发生，我们的谈判每拖延一分，战士们就多牺牲一个。这哈利逊的态度很明确，他就是油盐不进。
5: 说完了吗？看看这个，前几天的战报，十二军三十五师一个叫杨春增的战士，在防守无名高地的时候，打光了最后一颗子弹，抱着最后一颗手雷，和敌人同归于尽了。这名战士刚入伍的时候，
6: 只是一名普通的通信员。
5: 是军队这个大家庭，让他有了信仰，有了决心，有了奔头。正因为有了这样精神上的东西，才让他敢于牺牲自己的生命，并认为这样做是光荣的。冠华，主席说过，谈判的根本不是数字，你还没有理解。谈判的根本是出于对信仰与和平的捍卫。
4: 李队长，我明白了。
7: 队长，指导员，主席在。

0: 야야야야 일어나 일어나 공상공하면 어쩌려고
1: 앞이 빈대라 공상공하면 교환성으로 쏘면 됩니다
0: 그래도 졸리면 안 되지 정신 차려
1: 네

0: 정원님, 방금 쏘이탄을 쏴서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. 옷이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.
1: 바보냐?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?
2: 안 믿으면 가봐. 혹시나 공군 있는지도 몰라.
0: 맞습니다. 누가 저렇게 멍청해요?

0: 괜찮아. 다 살아있죠?
1: 네. 살아있습니다.
0: 비행기 갔어. 우리 빨리 갑시다.
1: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, 빨리.
0: 빨리 가자. 빨리. 빨리. 뒤에 사람들 빨리 따라와. 빨리. 누구도 잘 지키고.

0: 무기들내놔라!
1: 허세 버리지 마. 이 총 안에 총알이 없잖아. 여기 중립 지역이라 총을 못 쏴.
2: 너희들이랑 싸우면서 총은 필요 없지?
1: 덤벼! 도망쳐! 도망쳐! 도망쳐!
3: 정우장! 정우장!
4: 네. 정우래! 정우래!
5: 马上送到医护站，不惜一切代价抢救！ 快！
6: 主任！
5: 快！ 快！ 慢点！ 快！ 把美国人叫来，让他们亲眼看看。
3: 李队长，
5: 快去！